안에 비탄하게 쇼 지우럭기리라 우리가 괜시반대라 Dios mundo imagina Dios que me hacía